0: 예, 렛츠 구두맨
1: 도이토
0: 에이, 렛츠 구두 What's on your 가부지 비멘티 하프리 구르 스콰이벌 후들 호흡 스치 비추 화채 불꽃을 아까 오면 또 쓰이 돌 진짜 산지 놀라 샹 쏴이 돌 어,